0: 숟가리
1: 프레젠사
0: 먹어
2: 프레젠사
0: 저 문제
2: 아주간
0: 감봇 노랑가 문외어티에 마베
2: 우리야 와디폼두간
0: 이두간파우토 타라시스톤스 와디디기 먹어 노랑가 저분 모넥 모드윙 베센 바켓 비스킷 라디오
2: 이나마라 모그만 무이라레자 마찬오 베부와이 큐이시 와이 마팟팟 스피릿
0: 리베니코 윌리 타라시스톤 산스 엔터프라이스 내르무는 코이 보고 마팟팟 진스 파초키 몬 Tujuk mana botwa? Tijamin, tujuh medukan. Ini utara sisto ansans. Kau merah mau wilayah retail ke wholesale. Utara sisto ansans. Kau wajah wilayah bumi yang pada mampu wajah. Biar wajari wilayah auction ke kome. Bini cawari wajah wilayah wilayah yang dengan wajah. Kau utara sisto ansans. Ini wajah koma kejuruan. Kau prima prima ke office pa HMK. Kau coki office pa makome bus company. Ipa de town council. Ini ramu bon. Cik nama jera biar borang yo. Adakah bicara yo? Bicha bicha tech, Tarasisto and Sons, pedo e yene, mechero walia.

0: 숟갈이
1: 프레젠사
0: 먹어
2: 프레젠사
0: 저 문제
2: 아주간
0: 감봉 모랑가 우웨어티엠아 베
2: 우야 워딩뽕두간
0: 이두간 파우터 타라시스톤즈 워딩딩 먹어 모랑가 저봉 모넥 모둔 베센 바켓 비스킷 레디오 시나마라모그만 무이라네자 마찬오 베드와이 큐이스 와이마팟팟 스피릿 리베네포밀리 타라시스토안산스 엔터프라이스 내로모노코에뽕마팟팟 진스파초키몬 Chuchu Monobotra, Kijemi, Chuchu Medokan, Witara Sisto and Sons, Kumera Mongilone Retail, Kiwholesale, Witara Sisto and Sons, Wawehu Milo Bibi Yod Padema Puwache, Pene Wachari Wilma Auction Kikome, Bini Chawari, Wayi Wilwini, Wilma Yodume Wang, Nongtara Sisto and Sons, Iwai Koma Kedjuan, Opi Mapimaki Office Pa HMK, The Choki Office Pa Makome Bus Company, Ipade Town Council, Yamabon, Chinamba Chera Bianorario, Deha Bichelario, Bicha bicha tech, cara sisto and sons, pedo e yene, me chero alia.
3: Sounds and speeches.
0: Afternoon blaster, come ge come. Kamu wakilu yon lancha wa request, weather forecast, aloha noha papeng. Yenyu tech, yenyu la nini. Maya, chau chau wa buman medi ching. Tupiara buru ya buru, tonne ya tech, rapa fama.
4: Yeah.